0: 주오. 아유 안 링어로. 맞추오! 아유, 조명 꽃이지!
1: 이어!
0: 안 링어로 신고하면 들어! 맞추오! 헛! 헛! 헛! 헛! 헛! 야! 헛! 야!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
2: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
0: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 아유, 앞으로 다 프리페 가라는 시, 빨리, 빨리.
2: 어쩌면 이거 생각지. 빠트 마우터로 건강 대표 앞으로 뭔가 뭔돌 시장가 같은 거 아니야?